0: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도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시드니에서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박성일입니다. 네, 오늘 뉴스 후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 오늘은 호주 사회와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익스플레이너에서는 시드니가 왜 세계에서 집을 사기 가장 어려운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집값뿐만 아니라 소득과 도시구조, 또 주택공급 문제까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친절한 경제에서는 앞으로 주목할 만한 호주의 부동산 유망 지역들을 알아봅니다. 지하철과 공항, 또 산업단지 개발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미래 가치가 주목받고 있는 지역들은 어디인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컬처인에서는 2026 북중미 월드컵 특집으로 찾아갑니다. 사상 처음으로 세 나라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월드컵의 의미와 함께 월드컵이 어떻게 세계 최대의 문화축제로 성장해왔는지 그 역사와 흥미로운 뒷이야기들을 만나봅니다. 그럼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방송 먼저 뉴스로 시작합니다. 나인 프로듀서입니다.
1: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SBS 한국어 뉴스입니다. 먼저 시각 간추린 주요 소식입니다. 본다의 테러 사건의 생존 용의자로 알려진 나비드 아크람이 추가 혐의 19건으로 기소됐습니다. 연방정부가 예산안에서 발표한 세제 개편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스타트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가 앵거스 테일러 연방 야당 대표가 원네이션과의 선호투표 협정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자유당 연립이 원네이션과 구별되지 않는 정당이 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국에서는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로 3선의 정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상 이 시각 간추린 주요 뉴스였습니다.

0: 첫 소식입니다. 본다이 테러 사건의 생존 용의자로 알려진 나비드 아크람이 추가 혐의 19건으로 기소됐습니다. 세 혐의는 오늘 시드니 다우닝센터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공소장에 추가됐습니다. 기존 공소 내용에는 테러 행위와 살인 15건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번에는 살인 의도에 총격 10건과 체포를 피할 목적으로 총기를 발사한 혐의 6건 등이 추가됐습니다. 아크람 사건은 수사기관이 방대한 증거를 분석하고 있다는 이유로 9주 뒤로 연기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예산안에서 발표한 세제 개편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스타트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인신문에 따르면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존 하워드 정부 시절 도입된 양도소득세 50% 할인 제도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외 적용 방안은 기존 50% 할인 제도를 폐지하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과세 방식으로 대체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기업에 대한 예외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가 앵거스 테일러 야당 대표가 원네이션과의 선호 투표 협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자유당 연립이 원네이션과 구별되지 않는 정당이 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뉴스폴 여론조사에서 원네이션의 정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해 노동당을 앞지르고 자유당 연립이 3위로 밀려났다는 결과가 나온 뒤 나왔습니다.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정부를 맡으려는 정당이라면 유권자의 불만을 이용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생활비 부담 등 국민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The problem for Angus Taylor is that if he tries to out one nation, then they become indistinguishable.
0: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앵거스 테일러 대표의 문제는 원네이션보다 더 원네이션처럼 보이려 한다면 결국 두 정당을 구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유권자들은 점점 더 원조라고 생각하는 원네이션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맡겠다는 진지한 의지가 있다면 국민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앵거스 테일러 야당 대표는 차기 연방 총선을 앞두고 원네이션과의 선호 투표 협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당을 이기기 위해 다른 정당들과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많은 호주인들이 생활비 부담에 분노하고 있으며 이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빅토리아주 자유당의 대표 제이슨 윌슨 대표가 이 원네이션의 지원 없이도 주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 뉴스코프가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과반수가 제신타 앨런 주총리가 교체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이 노동당 지지층의 39%도 같은 의견을 보였습니다. 채널9의 투데이쇼에 출연한 윌슨 대표는 원네이션과의 협력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과반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 라고 밝혔습니다.
1: She absolutely is the best person not to lead Labor, to lead Victoria.
0: 윌슨 대표는 선거까지 아직 6개월이 남았고 원네이션을 포함한 일부 정당은 아직 후보도 정책도 심지어 당대표도 없다라며 본인은 과반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출마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제신타 앨런 노동당 정부의 또 다른 4년과 중요한 현안에 집중할 자유당 팀이 이끄는 새로운 출발 사이에서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미군 아파치 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 평화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아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은 미국이 안전을 원한다면 중동 지역을 떠나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어떤 공격이나 위협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는 호르무즈 해협의 캐슘 섬이 공격을 받았으며 해협 인근 시리크 항구에서도 발사체가 떨어진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메르 통신은 인근 반다르 아바스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헬기에 탑승한 미군 조종사 두 명은 다치지 않았다고 밝히며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아파치 헬기가 이란의 자동 드론 공격으로 격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국에서는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로 3선의 정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정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의 협상과 입법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지책으로 임기는 1년입니다. 정신임 원내대표는 앞으로 원 구성 협상과 국회 후반기 원내 전략을 이끌게 되며 장동혁 지도부의 향후 거취와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 등 당내 주요 현안에도 적잖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전문가들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스냅챗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레딧, 스레드, 틱톡, X, 유튜브 등은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지 못할 경우 최대 4,9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청소년들이 금지된 플랫폼의 계정을 만드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드니 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티머시 코스키 교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3: This is the beginning of something. What we talk about in sociology is something called network effects. Basically, the more people.
0: 코스키 교수는 변화의 시작으로 사회학에서는 이를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른다라며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되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 앞으로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 더 많은 아이들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0: SBS live streams and podcasts are supported by advertising.
1: Starting a new life in Australia isn't easy.
2: A lot of companies have rejected me.
3: Sometimes I feel like, oh, I'm gonna quit, I give up.
1: Work in Progress is a podcast to help skilled migrants rebuild their careers in a new country. You'll hear inspiring real-life stories, expert advice, and valuable tips to help you find a job and advance your career. Work in Progress. Listen now wherever you get your podcasts.
4: 장관은 필요한 지원 체계가 제때 마련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5: States are busy rolling out or developing their Thriving Kids programs. We'll be ready to roll out our.
4: 버틀러 보건 장관은 각 주와 테리토리는 현재 Thriving Kids 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개발하고 있다라며 연방 정부도 곧 필요한 투자를 시작할 준비를 마칠 것이며 경증에서 중증도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들을 위한 시스템이 2028년 전환 시점까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매우 확신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퀸즐랜드 골드코스트의 야생동물 공원에서 탈출한 타스메니아 내비를 찾기 위한 수색이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사이든 암컷 타스메니아 내빌 메리는 지난 2일 파라다이스 컨트리 야생동물 공원에 우리를 탈출했으며 이후 야생동물 전문가와 열화상 드론, 탐지견까지 동원한 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메리는 여러 차례 주택 보안 카메라에 모습이 포착됐지만 아직까지 붙잡히지는 않았습니다. 당국은 현재 수색 범위를 골드코스트의 한 녹지가 많은 주택가로 좁혔으며 주로 야행성인 메리가 이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스메니아 대빌은 호주 본토에서는 약 3000년 전 멸종한 동물로 퀸즐랜드주 1차 산업부는 메리의 수색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으며 생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와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70센트야, 한국 원화는 1069원에 각각 거래됐습니다. 끝으로 전국 주요 도시 내일의 날씨입니다.

0: 시드니 목요일인 내일 오후 들어 소나기 예상됩니다. 기온은 14도에서 21도, 멜번 막습니다. 10도에서 17도, 캔버라 화창하고 8도에서 17도, 브리즈번 소나기 예상됩니다. 15도에서 23도, 애들레이드 오후 늦게 소나기 있겠습니다. 14도에서 21도, 퍼스 비 소식 있습니다. 9도에서 17도, 호바트 화창하며 7도에서 15도, 다윈 대체로 맑고 22도에서 33도 되겠습니다. 곡국의 수도 서울 내일 비 소식 있습니다. 오후에는 그치겠고요. 기온은 17도에서 25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의 나혜인이었습니다.
1: You know what they say, four wheels move the body, but two wheels move the soul.
2: Poetry, mate.
1: But don't think my motorcycle or my soul will be moving anytime soon. Got a flat tire.
2: Ah, that's all right. You ride with Geico Motorcycle Insurance and got their 24/7 emergency roadside service. They'll get you back on the road.
1: Ah, beautiful saying. You come up with that?
2: It's not a saying. It's a Geico Motorcycle policy.
1: Tomato, tomato.
3: It feels good to ride with help. It feels good to Geico. Emergency roadside service is optional coverage.
4: SBS is Australia's most trusted multilingual broadcaster. Our listeners are loyal, highly engaged, and have supported countless local businesses. We offer advertising packages for businesses of all sizes. Our experienced sales team will guide you through the process of owning a great campaign. Bring your own ad or have our production team make you something in one of our 68 languages. Start the conversation with your new audience today. Email sales@sbs.com.au.
5: Starting a new life in Australia isn't easy.
6: A lot of companies have rejected me.
7: Sometimes I feel like, oh, I'm gonna quit, I've given up.
5: Work in Progress is a podcast to help skilled migrants rebuild their careers in a new country. You'll hear inspiring real-life stories, expert advice, and valuable tips to help you find a job and advance your career. Work in Progress. Listen now wherever you get your podcasts.
8: 네,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뉴스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로 넘어가기 전에 음악 한 곡 듣고 가시죠. 마마무가 부릅니다. 별이 빛나는 밤.

0: SBS Radio.
1: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2: 네, 매일 방송 뉴스 후에는 데일리 오버뷰로 함께합니다. 호주와 한국, 또 전 세계의 사안을 조금 더 깊이 있는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익스플레이너, 친절한 경제, 컬처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오버뷰 익스플레이너로 먼저 문을 엽니다. 뉴욕과 런던보다 시드니에서 집을 사기가 더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 발표된 국제주택구매력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에 이어 시드니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집을 사기 어려운 도시로 꼽혔습니다. 멜번은 7위, 또 브리즈번은 1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드니의 집값이 뉴욕보다 더 비싼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시드니의 주택 구매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걸까요? 네, 오늘 익스플레이너에서는 호주의 주택 구매 부담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왜 시드니가 뉴욕보다 집 사기가 더 어려운 도시로 평가받는지를 살펴봅니다.
3: Explain.
2: 전 세계에서 내 집 마련하기가 가장 어려운 도시는 어디일까요? 네, 많은 사람들은 뉴욕이나 런던을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표된 국제주택구매력 조사 결과를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네, 2026년 포브스가 발표한 국제주택구매력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집을 사기가 가장 어려운 도시는 홍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드니가 홍콩에 이어서 세계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멜번은 7위, 브리즈번은 13위에 올랐고요. 애들레이드 역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먼저 이 순위가 단순히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조사는 중위주택가격 대비 중위가구 소득 비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평균적인 가구가 집을 사기 위해서 몇 년치 소득이 필요한지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비싸더라도 소득 수준이 매우 높다면 주택 구매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충분치 않다면 내 집 마련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집값은 뉴욕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소득 대비 집값이 지나치게 높다면 오히려 집을 사기가 더 어려운 도시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네, 주택 분석 업체 코탈리티에 따르면 호주의 주택 구매 부담은 2025년 들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현재 호주의 전국 주택 중간 가격은 중간 가구 소득의 8.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5년 전에 6.6배와 비교할 때 크게 상승한 수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 상환액이 중간가구 소득의 약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통상적인 20% 계약금을 모은다고 볼 때 걸리는 시간 역시 평균 12년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는 불과 5년 전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로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호주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도시인 시드니의 부담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기준으로 시드니의 주택 중간 가격은 약 130만 달러로 전국 중간값인 92만 2,838달러보다 약 40%가 높습니다. 홍콩은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16.7배로 세계 1위였고요. 시드니는 13.8배로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호주의 또 다른 주요 도시인 멜번은 9.8배로 7위, 브리즈번은 8.1배로 1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순위가 집값 자체를 비교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프로퍼티 가이드는 실제 부동산 매물 가격을 기준으로 세계 각 도시의 주택 가격을 비교했는데요. 이 조사에서 시드니 도심의 침실 2개짜리 아파트 중간 매매 가격은 약 165만 달러로 세계에서 8번째로 비싼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비교 범위를 시드니 광역권 전체로 넓히면 중간 가격은 약 97만 달러로 낮아지고요. 순위 역시 세계 45위로 내려갑니다. 즉, 시드니가 세계에서 주택가격이 높은 도시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집값 자체 기준으로는 홍콩이나 뉴욕, 런던, 싱가포르 같은 도시들이 여전히 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시드니가 포브스 조사에서 세계 2위를 기록한 것은 집값 자체보다 소득 대비 집값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도이치뱅크 역시 2025년에 세계 69개 도시의 아파트 1제곱미터당 가격을 비교했는데요. 이 조사에서 시드니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1제곱미터당 18,000달러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콩이 36,000달러 이상으로 가장 비쌌고요. 7위와 싱가포르, 서울, 제네바, 런던, 뉴욕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서울 역시 시드니보다 더 높은 순위에 이름을 올린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멜번의 경우 1제곱미터당 약 9,900달러로 시드니보다는 약 46%가량이 저렴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호주의 주택 문제를 설명할 때 소득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바로 주택의 크기와 도시 구조인데요. 실제로 호주의 주택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큰 축에 속합니다. 커먼웰스 증권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호주의 신규 주택 평균 면적은 약 195제곱미터로 미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반면 캐나다는 평균 141제곱미터, 영국은 96제곱미터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호주인들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넓은 주택에 거주하는 편입니다. 네, 계속해서 도시구조도 살펴보겠습니다. Our World in Data가 세계 100대 도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시드니는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시드니의 인구 밀도는 제곱 킬로미터당 약 3,100명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인도의 뭄바이는 제곱 킬로미터당 약 26,700명으로 시드니보다 9배 가까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네, 이는 시드니가 상대적으로 넓은 토지에 낮은 밀도로 개발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도시 확산형 개발 구조가 더 많은 토지와 인프라를 필요로 하고 결과적으로는 주택 공급 비용을 높이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시드니가 세계에서 집을 사기 가장 어려운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유는 단순히 집값이 비싸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넓은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문화와 낮은 인구 밀도의 도시구조, 또 제한적인 주택 공급, 그리고 소득 증가보다 빠른 집값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0: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2: 네, 지금까지 시드니가 왜 세계에서 집을 사기 가장 어려운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지는 친절한 경제에서는 앞으로 교통과 산업, 또 도시개발 계획이 집중되는 지역은 어디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값이 오를 지역들, 이미 오른 뒤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금도 향후 교통과 일자리, 또 도시개발 계획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친절한 경제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봅니다.
3: Why do people want to be at work? To feel heard, appreciated, part of something, and to know there's a career path for everyone. Inclusive workplaces are linked to increased innovation, productivity, and employee satisfaction. Make your organization a place where people want to be. For inclusion and diversity training, visit inclusion-program.com.au.
4: Starting a new life in Australia isn't easy.
5: A lot of companies have rejected me.
6: Sometimes I feel like, oh, I'm gonna quit, I've give up.
4: Work in Progress is a podcast to help skilled migrants rebuild their careers in a new country. You'll hear inspiring real-life stories, expert advice, and valuable tips to help you find a job and advance your career. Work in Progress. Listen now wherever you get your podcasts.
7: sbs.com.au/korean을 여러분의 온라인 보금자리로 만들어보세요. 최신 뉴스와 시사, 엔터테인먼트 소식을 sbs.com.au/korean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대화를 이어가보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를 라이크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SBS Korean on Facebook.
8: 우리 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경제 이슈를 모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SBS 오디오 팟캐스트 친절한 경제에서 궁금증을 풀어보세요.
2: 매주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친절하게 풀어보는 시간,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요즘 호주 부동산 시장을 보면 한 가지 흐름이 뚜렷합니다. 단순히 지금 좋은 동네보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예정된 지역들의 관심이 점점 더 쏠리고 있습니다. 네, 금리와 생활비 부담이 여전히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시장에서는 교통인프라와 산업개발 또 도시재편 같은 이른바 미래가치 요인이 가격 기대를 움직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호주 전역에서 진행 중인 굵직한 개발 계획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주목할 만한 12개 지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농태경 프로듀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 네, 안녕하세요.
2: 네, 특히 지하철 연장 또 뭐 공항 개발, 산업단지 조성처럼 이 도시구조 자체를 바꾸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발표가 되거나 또 네. 진행이 되면서 일부 지역은 이미 투자 수요와 또 실거주 수요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9: 네. 네,
2: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실제로 어떤 지역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좀 하나씩 살펴보죠. 그럼 먼저 시드니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네, 가장 눈에 띄는 곳 어디일까요?
9: 네, 시드니에서는 뱅스타운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시드니 남서부에 위치한 뱅스타운은 메트로 연장선 종착역이 들어오면서 교통망이 크게 개선될 예정인데요. 새롭게 단장된 이 역이 센트럴 뱅스타운과 연결이 되면서 이 지역의 주요 쇼핑센터는 주거 업무 복합지구로 바뀌는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사무실과 아파트 또 학생 기숙사 등이 포함된 복합 용도 타운센터로 탈바꿈할 예정인데요.
2: 네.
9: 올해 말에 개통되는 메트로 노선 연장과 더불어서 20억 달러 규모의 신축 병원도 착공에 들어가서 2031년 개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뭐 이미 가격에도 좀 반영이 시작됐겠군요.
9: 그렇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유닛은 이미 수요가 먼저 움직이고 있고요.
2: 네.
9: LJ 후커 뱅스타운 모어뱅크의 부동산 중개인은 이미 아파트와 유닛의 거래량이 급증했고 주택은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아서 시장에 나오면 수요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 네, 그렇군요. 주로 이 시드니 서부가 좀 유망 지역으로 꼽힐 것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 또 다른 핵심 지역 뭐 어디가 있을까요?
9: 네, 다음 지역은 예상하셨듯이 신공항 수혜 지역인 세인트 메리스입니다.
2: 네.
9: 이 지역은 올해 말에 개통 예정인 웨스턴 시드니 공항을 연결하는 메트로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네.
9: 향후 15년 동안 9천 채 이상의 신규 주택 또 8천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계획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새로운 공원과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서 사실상 새로운 도시 수준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2: 네, 이 세인트 메리스 메트로역이 개통이 된다면 이 서부 시드니 공항으로 이 접근성이 개선이 될 테고 또
9: 네.
2: 이 지역의 성장에도 촉진제가 될 것 같네요. 네, 교통 중심의 유망 지역들을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산업 중심의 지역 변화도 있죠?
9: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호주 최대 규모의 제철소가 있는 포트 캠블라입니다.
2: 네.
9: 철강 중심 도시였는데요. 이제는 첨단 제조, 재생에너지, 교육 허브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주요 제철소 남쪽에 위치한 200헥타르 규모의 부지가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 변경을 통해서 최대 3만 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네, 엄청난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9: 네.
2: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한 곳만 더 살펴보죠.
9: 네, 뉴캐슬의 브로드미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2: 네.
9: 이곳도 또 다른 대규모 용도 변경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현재 폐쇄된 철도 차량기지와 유휴 부지를 개발해서 신규 주택이 3,200채, 2,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 지역은 작은 교외 지역이지만 뉴캐슬의 경전철망과 연결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장기적으로는 2040년대 초에 예정돼 있는 시드니 뉴캐슬 고속철도 노선의 주요 역이 될 가능성도 있어서
2: 네.
9: 주변의 애덤스타운과 뉴램턴, 해밀턴과 같은 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이번엔 퀸즐랜드로 한번 넘어가 보죠. 브리즈번도 큰 변화가 있다고요?
9: 네, 브리즈번 도심 인근 지역인 울룬가바 이 지역은 도시 철도망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계된 지하철 노선인 크로스 리버 레일 건설로 큰 활력을 얻을 전망입니다.
2: 네.
9: 또 2032년 올림픽을 앞두고 고밀도 복합 용도 개발이 예정돼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네, 또 이 브리즈번 북부 도심 지역인 해밀턴도 많은 또 주택 건설이 예정돼 있죠?
9: 그렇습니다. 해밀턴은 옛 산업부지가 강변공원과 공공공간을 비롯해서 아파트, 사무실, 상업시설이 어우러진 복합용도 지구로 바뀌는 중입니다.
2: 네.
9: 이 지역은 당초 올림픽 선수촌 부지로 지정됐었는데요. 이후에 보헨윌스의 브리즈번 쇼그라운드로 이전이 결정되면서 해밀턴 부지는 약 3천 채의 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로 활용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고밀도 주거단지는 브리즈번 강변의 고지대에 자리 잡은 수백만 달러짜리 고급 주택들이 밀집한 이 고급 주거지역 인접해서 조성될 예정입니다.
2: 네, 자 그럼 이제 빅토리아주로 내려가 보죠.
9: 네.
2: 멜번은 어느 지역이 유명합니까?
9: 네, 선샤인이 대표적입니다. 역사적으로 멜번의 노동자 계층이 거주해온 서부 교외 지역 중 하나인데요.
2: 네.
9: 공항철도와 도시철도, 지역철도가 연결되는 초대형 교통허브로 탈바꿈합니다. 이 역은 교외 및 지역 열차뿐만 아니라 계획 중인 공항 노선을 연결하고 새로운 지하철 터널을 통해서 도심으로 더 빠르고 안정적인 교통편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선샤인 지역의 인구는 향후 30년 안에 두 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역 재개발 사업은 주택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서 시드니 투자자들을 포함해 더 많은 구매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 현지 부동산의 설명입니다.
2: 네, 이 노스 멜번도 변화가 있죠?
9: 네, 그렇습니다. 노스 멜번의 신규 아든 메트로역 주변 지역 개발로 1만 5천 명 거주지 그리고 3만 4천 개 일자리 창출 지역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아든 지역 내에 주택의 최소 6%는 저렴한 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고요.
2: 네.
9: 10%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2: 네, 지금까지 주요 주들의 유망 지역들을 살펴봤고요. 나머지 주와 테리토리 지역도 좀 살펴봐야죠. 서우주와 남우주는 좀 다른 성격의 개발이 진행 중이군요.
9: 맞습니다. 퍼스의 로킹엄 지역은 해군기지와 잠수함 산업 중심지로 성장합니다.
2: 네.
9: 국방력의 증강으로 로킹엄 해안에 바로 가든 아일랜드에 위치한 해군기지 HMAS 스털링과 또 북쪽에 있는 핸더슨 국방단지에서 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인데요. 이곳은 오커스 협정에 따라서 호주 서부 해안의 주요 핵 잠수함 기지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이 로킹엄은 퍼스에서 가장 저렴한 해안가 지역 중 하나인데요. 주택 중간 가격이 퍼스 전체 중간 가격보다 거의 30만 달러가 낮은 82만 6천 달러에 불과합니다. 현지 중개인들은 최근 이 지역으로 이주하는 해군 장병들이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퍼스 북부 외곽 지역인 알키모스는 이미 지난 몇 년간 신규 주택 건설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인데요. 얀체프 철도 노선이 이곳까지 연장 개통되면서 주거 및 상업 개발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영장도 올해 말에 개장 예정이고요. 향후 수십 년에 걸쳐 지속적인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2: 네, 퍼스의 로킹엄과 알키모스. 네, 두 지역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지역이군요.
9: 네.
2: 이제 남호주도 좀 정리해 주시죠.
9: 네, 남호주는 애들레이드 오스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호주 핵 잠수함 건조 시설이 들어서면서 4천 명 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될 예정이고요. 향후 수십 년 안에 잠수함 건조 프로그램이 정점에 달하면 최대 5,500명의 추가 고용이 예상됩니다. 오스본 자체는 주로 산업지역인데요. 노스 헤븐과 라그스노스 그리고 세마포어 같은 인근 해안 교외 지역에서도 수요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네, 이제 마지막으로 태즈메니아도 좀 살펴보죠.
9: 네, 태즈메니아는 브리지워터 지역을 들 수 있는데요. 새 다리 개통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였던 더웬트강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다리가 건설되면서 호바트 외곽에서 가장 저렴한 지역 중 하나였던 브리지워터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 겁니다. 이 4차선 다리가 기존 다리의 2배의 용량을 제공하면서 교통체증을 줄이고 호바트 북부 교외 지역으로의 이동 시간을 단축시켜주면서 첫 주택 구매자와 투자자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투자자 비중은 70에서 80%까지 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정리해본 이 호주 전역에 떠오르는 부동산 유망 지역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통과 일자리 또 재개발 여부인데요. 인프라 개발에 따라 부동산 흐름이 따라가는 건 단순한 가격 문제일 뿐 아니라 네, 생활 자체가 바뀌는 구조가 들어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9: 맞습니다. 메트로나 공항이 건설되고 또 산업단지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이 동네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되니까요.
2: 네.
9: 이런 정보는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인프라 개발 계획이 발표된 직후나 또 공사 초기 또 완공 직전의 각 단계마다 가격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니까 이 부동산 진입 시점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드니 서부부터 퍼스 또 태즈메니아에 이르기까지 호주 전역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홍태경 프로듀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9: 네, 고맙습니다.
8: SBS 오디오 팟캐스트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sbs.com/korea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2: 네, 지금까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호주의 주요 지역들을 살펴봤습니다. 교통망과 일자리 그리고 도시 재개발 계획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컬처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스트레이키즈의 헬리베이터.

0: 룰은 몰라도 심장은 뛴다. 지구촌 최대의 축제 월드컵이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단 하나의 언어, 축구죠. 4년을 기다려온 가슴 뛰는 순간이 다시 시작이 됐는데요. 2026 북중미 월드컵, 이번에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이 세 나라가 함께 개최하는 월드컵 사상 첫 트리플 공동 개최라는 새로운 기록을 썼습니다. 네, 오늘 컬처인에서는 이 월드컵이 어떻게 지구촌 최대의 문화 이벤트로 진화해 왔는지, 월드컵의 탄생과 또 변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유아정 프로듀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구촌의 모든 시선이 지금 이제 북중미 대륙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번 대회는 월드컵 역사상 특별한 또 이정표를 세우게 되죠. 바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이 3개국이 동시에 개최하는 최초의 대륙연합축제라는 점인데요. 네, 3개국 공동 개최, 이게 처음이라고요?
1: 맞습니다. 100년 가까운 월드컵 역사상 최초입니다.
0: 네.
1: 하지만 공동 개최 자체가 낯선 개념은 아닙니다. 역사상 최초로 두 나라가 손을 맞잡았던 대회. 바로 한국인이라면 누구라도 잊지 못할 2002 한일 월드컵이 있습니다.
0: 네, 대한민국 짝짝 짝짝짝.
1: 네,
0: 붉은 악마와 사강 신화의 기적을 이뤄냈던 한일 월드컵. 네, 전 국민이 붉은 셔츠를 입고 거리로 나섰던 기억이 선한데요. 아, 당시 월드컵 유치 경쟁도 정말 치열했었죠.
1: 네, 그렇습니다. 유치전이 과열되자 투표 직전 FIFA 측에서 한일 양국의 외교적 갈등을 우려해 전격적으로 공동 개최를 중지한 겁니다.
0: 네.
1: 네, 극적인 타협은 이루었지만 이후 세부 조율 과정에서도 보이지 않는 자존심 싸움이 팽팽했는데요.
0: 그렇죠. 네, 뭐 특히나 이 대회 명칭의 순서를 두고도 또 이 의견 대립이 날이 섰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네.
0: 네, 공식 명칭을 코리아 재팬으로 할지 아니면 재팬 코리아로 할지, 네, 이걸 두고도 또 수개월간 대립을 했었는데요.
1: 맞습니다. 결국 알파벳 순서에 따라 한국의 명칭이 앞에 들어가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0: 네.
1: 대신 일본은 가장 상징적인 무대인 결승전 개최권을 요코하마로 가져가는 외교적 절충안을 택했고요.
0: 네.
1: 양국의 문화적, 정치적 밀당이 만들어낸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결과물인 셈입니다.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번 2026 북중미 대회는 세 나라가 함께하지만 월드컵 100주년을 맞는 2030년 대회는 규모가 더 거대해집니다.
0: 그렇군요.
1: 네, 모로코와 포르투갈, 스페인이 공동 개최하고요. 1회 대회의 개최지였던 남미를 기념하는 의미로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에서도 일부 경기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0: 네.
1: 월드컵이 이제는 국가를 넘어 대륙 단위의 축제로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0: 네, 그러니까 딱 둘이서 이 지독하게 밀당을 했던 한일 월드컵은 이 축구사에서 정말 독특한 기록으로 남게 되겠군요.
1: 그렇죠. 2002 한일 월드컵은 복수국가가 월드컵을 연 최초의 사례이자 아마도 마지막 유일한 2개국 공동 개최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0: 네,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은 이 개최 방식뿐만 아니라 경기 방식 자체도 조금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아,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된 변화가 있다면서요?
1: 네, 아주 중요한 변화인데요. 2026 월드컵에서는 모든 경기에서 전반과 후반 각각 한 번씩 3분간의 의무 수분 휴식이 도입됩니다.
0: 네.
1: 단순히 더운 경기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경기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인데요. 이건 사실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기후변화 시대의 스포츠 환경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다만 호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기후과학자들과 스포츠의학 전문가들은 현재 조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이 쿨링 브레이크를 최소 6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0: 네, 과거의 월드컵이 선수들의 체력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환경과 함께 치르는 경기가 된 셈인데요. 네, 월드컵의 역사가 올해로 96년이 됩니다. 처음 월드컵.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1: 원래 축구는 올림픽의 한 종목이었습니다.
0: 네.
1: 하지만 당시 올림픽은 아마추어 선수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력 있는 프로 선수들이 뛸 무대가 없자 국제축구연맹의 3대 회장인 쥐엘 리메가 자 그렇다면 아마추어 프로 상관없이 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두 모여 진정한 왕을 가리는 진짜 세계 축구 대회를 만들어보자 하면서 출범시킨 것이 바로 월드컵의 시초입니다.
0: 네. 네,
1: 그리고 1930년 제1회 월드컵 개최국으로 우루과이가 선정됐습니다.
0: 네, 이 첫 대회 개최국이 남미의 작은 나라 우루과이였다는 것도 좀 이유가 궁금한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1: 네, 당시 우루과이는 1924년과 1928년 올림픽에서 2연속 금메달을 획득하며 당시 축구 강국으로 군림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1930년은 우루과이 첫 헌법 제정 100주년을 맞는 기념적인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대대적으로 축하하기 위해 에스타디오 센테나리오, 즉 100주년 경기장이라는 엄청난 경기장을 지으면서 첫 월드컵 유치에 성공하게 됩니다.
0: 네.
1: 우루과이는 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배편과 체제비를 모두 다 대겠다며 엄청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0: 네.
1: 당시는 세계 경제 불황 속에서 이 참가국들의 모든 여행 및 숙박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은 뭐 상당한 유인책이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1회 우루과이 월드컵 규모는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선수들의 경비일체를 다 내겠다고 했으니까 참가국들도 좀 의외로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1: 그런데 출발은 사실 미미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네. 이 파격적인 유인책에도 배를 타고 두 달 가까이 가야 하는 남미 개최가 무서워서 유럽 강대국들이 대거 불참한 건데요.
0: 네.
1: 결국 주일림의 회장이 각국 협회를 일일이 설득한 끝에 프랑스, 벨기에 등 겨우 네 개 나라를 섭섭지 않게 데려갔는데요.
0: 네.
1: 네, 선수들은 두 달여 동안 배 위에서 체력 훈련을 하며 대서양을 건너야 했습니다. 전체 참가국은 13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0: 네.
1: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제1회 월드컵은 예선전이 없었는데요. FIFA에 가입된 국가라면 누구나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조별 예선, 두 번의 준결승전, 그리고 결승전으로 진행됐습니다. 역사상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 월드컵은 제1회 월드컵이 유일합니다.
0: 네,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지금의 지구촌 최대 스포츠 이벤트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월드컵 역사에는 또 중간에 멈춘 시기도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월드컵은 항상 계속된 대회가 아니라 세계 역사와 함께 흔들렸던 대회이기도 한데요.
0: 네.
1: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1942년과 1946년 월드컵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역사 앞에서 스포츠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0: 네.
1: 네, 그래서 이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0: 네, 이제 그 이후에 월드컵이 지금처럼 커진데 또 이 기술의 변화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1: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월드컵이 진짜 세계의 축제가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텔레비전이었습니다.
0: 네.
1: 1954년 스위스 월드컵부터 본격적인 TV 중계가 시작됐고요. 1970년 멕시코 월드컵에서는 컬러 중계가 도입되면서 바야흐로 전 세계가 같은 장면을 동시에 보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0: 네, TV는 월드컵을 경기장에서 이제 거실로 옮겨놓았죠?
1: 네, 맞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직접 경기장을 찾지 않아도 집안에서 세계 최고의 축구를 함께 즐길 수 있게 된 건데요.
0: 네.
1: 시차 때문에 밤을 새우더라도 지구 반대편에서 열리는 경기를 실시간으로 함께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위성 중계까지 등장하면서 월드컵은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이벤트로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호주에서 월드컵은 다문화 다원어 커뮤니티를 하나로 묶어주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축구라는 하나의 공놀이를 통해 서로의 다양성을 축하하고 사회 전체가 따뜻하게 소통하는 다리가 되어주고 있죠.
0: 네, 100년 전 축구공 하나에 자존심을 걸던 소박한 시작을 거쳐서 이제는 세 나라가 대륙을 아우르는 또 거대한 축제가 됐습니다. 네,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 이번 월드컵 3개국 공동 개최 외에 또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고요?
1: 네, 바로 축구공과 판정 기술의 엄청난 진화입니다.
0: 네. 네,
1: 이번 대회에는 핸드폰처럼 충전해서 쓰는 스마트 축구공 트리온다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0: 네, 축구공을 충전한다니까 뭐 정말 진화된 모습이네요. 네, 공 안에 특별한 기술이라도 좀 들어있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공 속에 아주 작은 컴퓨터 칩이 들어있어서 선수가 공을 차는 순간을 초당 500번이나 감지한다고 해요.
0: 네.
1: 네, 경기장 카메라와 이 칩 보낸 정보를 AI가 합쳐서 옵사이드 같은 반칙을 칼날처럼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데요.
0: 네.
1: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판정이 내려지는 판정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0: 네, 이 AI 시대를 이제 월드컵에서도 확인을 하게 되는군요.
1: 네.
0: 네, 이제 다문화, 다원어 사회 호주에서 저마다 고국의 국기를 흔들며 응원하는 진풍경이 펼쳐질 텐데요. 네, 축구를 통한 세계의 화합과 소통이 바로 지금 이곳 호주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 호주 공영방송 SBS는 1990년부터 월드컵을 독점 중계해 왔는데요.
0: 네. 네,
1: 이번에도 호주 전역의 독점 생중계 방송사로서 104개 전 경기를 SBS, SBS 바이슬랜드 그리고 SBS 온디만드를 통해 무료로 생중계해드립니다. 라이브를 놓치신 분들을 위해 다시 보기와 하이라이트 영상도 꽉 채워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번 네. 월드컵도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0: 네. 1930년 우루과이에서 시작된 월드컵. 네, 이제 세 나라가 함께 만들고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전 세계가 동시에 참여하는 거대한 문화가 됐습니다. 공은 여전히 둥글지만 그 공을 둘러싼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는데요. 2026 월드컵 특집 네, 다음 컬처인에서는 경기 결과보다 더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월드컵 문화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유하정 프로듀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 컬처인까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은 사상 최초의 3개국 공동 개최로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네, 1930년 우루과이에서 시작된 첫 월드컵부터 공동 개최의 시대, 그리고 기후변화가 바꾸고 있는 오늘의 월드컵까지 지구촌 최대 축제의 탄생과 진화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방송된 저희 프로그램은 SBS 한국어 프로그램 웹사이트와 오디오 앱을 통해서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준비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곡으로 에스파의 약속 들으시면서 저희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나혜인, 저는 박성일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십시오.